사탄자리바 토론 파링아스기 에요키 봉타릿 콘젤 나좀다 산독자가니 사이언스 매거진 토론 란톡비가다바나 랑폭락범 레이시나 아이바 닝타우잠 샴키쇼싱 토론 부톡바 라이찬다 징탐 아토파 망알 토론마시다 둥기미롤기다막 클린 에너지 하리바히람마시다 도터 사랑템 사나자오바 Deputy General Manager, Manipur State Power Company Limited ka unadunawari saba tabafang bigani. Pungtarit ka minit ni Fu. Ayuki pung Nepal naharul ki konjel. Thauramasida nahasing da mutual fund ki kanaba tabafang bigani. Good morning Manipur lantok jagani pung Nepal ka minit ni Fu ni Thoi.

아리바 마니푸리 필름 마디 마담 세이싱라 독자가니 봉아마가 미닛 니푸 동안 동안바 마니푸리 필름 세이싱 탐저리 봉아니가 미닛 따라망아

아름 쓰기 한 보이나 댕나 자리바 SMS시 당마이번 보렘레 가이드기 서골샘 모모자 시덴 알케사나 돈바 엔케 쿠만 서골샘 카바 롱점 대반 마릅싱아시나 칸비락바니 다빈잉리바이세이 Tabanu Kurai Jam Gimayekta, Kaidem Toibana Sakba, Manipuri Matam Shayamaka Kandirakbani, Mayampuna Taminasi.

0: 상하이 전원기 마카 다르빠 타오름기다 마 슬기다 쿠신나자리
1: 타가제리 우지다 소라이썸 아돔나 타비리베세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전원기니 하우직봉파 마세다 란톡치리 라디오 릴라 벌 아마 란키바 릴라 사네비가다바 코리파바 아티스트 아소시에이션 로비르시

0: 어두 뒤야 선어서 오세. 아이 목사 세르게.
1: Good night.
0: Good night.
1: Good night. Good
0: night. 우와 나 고향 훈수 할로 하더나. 아 아우라 강됐다 오르노. 아직 붕괴야 따르게. 아
2: 붕하이라가 붕마빤 마카이 따래. 마시노 바싱아 사이드기 이몽 법어 성악드리니.
3: 아이스 영자라기
1: 여비로 여비로
3: 해피 메네스 마땀 상나농아이나 반비우고
1: 바두타네 밤새와 땡큐 땡큐 굿나잇
4: 다모사나자오부세 우나기 더우니 미싱시수 솜레 아잉아 사이풍니 밤마카이데기니 나이레이시 이비마 라이벅 파비 헥타 하이르게 파몽데 헥타 파민나시고 아이기 밍 사켄비 사켄비 거위 다모 코이니디 제이 망하타루 루나티 나자라 크라자니 노미나라 크라포니 카이노 이비마 이나기앙 콘비니 카니 시엘 파이 하이두나 니우시 타바디 타우루
2: 아이나 카이다우라게
4: 아이나 파마가 नंगना सथुरी दुना करिगिनो माय दुसु सौनि बगि ममी मताय तौनो तौनो तौनो आइ खुइसे सेमजिन साजिन बंगम द्रसु थुगाइबा थुगाइबा नङा मिसकने से गाउदबा फै नतिने फमुंसि फमनि दबगि वारो
2: कैसु नतबदा सोमनो वासे पंखन द खंजन खरे
4: फजे थोंना सि हाइब्रो लेमना सि हाइब्रो नत्रगा अंगम ताना सि हाइब्रो
2: अपा मये
4: इ
2: नुपासे ꯑꯩꯅ ꯄꯥꯝꯖꯗꯅ ꯅꯨꯡꯁꯤꯗꯅ ꯂꯥꯛꯄ ꯅꯠꯇꯦ ꯁꯣꯝꯒꯨꯝꯕ ꯑꯃ ꯂꯩꯔꯝꯕꯁꯤꯁꯨ ꯑꯩꯒꯤꯗꯤ ꯂꯥꯏꯕꯛ ꯌꯥꯝ ꯐꯕꯅꯤ ꯈꯪꯕꯤꯌꯣ
4: ꯂꯥꯏꯕꯛ ꯐꯕꯔꯥ ꯊꯤꯕꯔꯥ ꯈꯪꯅꯕ ꯇꯥꯔꯤꯗꯅ
0: ꯀꯥꯏꯔꯁꯤ
1: ꯀꯥꯏꯗꯔꯁꯤ
5: ꯉꯥꯏꯈꯣ ꯒꯥꯔꯤꯕꯨ ꯊꯧꯕ ꯉꯝꯒꯗ꯭ꯔꯣ ꯑꯉꯥꯡ ꯊꯤꯜꯂꯨꯔꯣ
0: ꯍꯦꯔꯥ ꯀꯔꯤꯔꯣ ꯁꯤꯗꯒꯤ ꯍꯦꯟꯕ ꯀꯌꯥꯅꯤ ꯑꯩꯅ ꯉꯝꯗ꯭ꯔ ꯂꯥꯛꯄꯅꯤ ꯑꯗꯨꯕꯨ ꯑꯌꯨꯛꯇ ꯐꯣꯟꯗꯤ ꯂꯧꯕꯤꯌꯨꯀꯣ ꯀꯔꯤꯒꯨꯝꯕ ꯑꯩꯅ ꯐꯣꯟ ꯄꯥꯏꯔꯛꯇ꯭ꯔꯕ ꯀꯦꯖꯨꯋꯦꯂꯤꯇꯤꯗ ꯉꯥꯏꯍꯥꯛ ꯂꯥꯛꯄꯤꯌꯨꯀꯣ
1: ꯌꯥꯔꯦ ꯌꯥꯔꯦ ꯌꯧꯕꯤꯌꯣ ꯒꯨꯗ ꯅꯥꯏꯠ
4: ꯊꯝꯃꯣ ꯑꯩꯅ ꯁꯥꯏꯗꯒꯤ ꯊꯝꯃꯣ ꯉꯥꯏꯔꯝꯃꯤꯅꯦ
5: ꯑꯩ ꯅꯣꯡꯕꯨ ꯉꯁꯥꯏꯗꯒꯤ ꯎꯏꯌꯦꯕ ꯑꯩ ꯂꯣꯏꯅ ꯈꯪꯉꯤ ꯑꯩ ꯀꯟꯅ ꯁꯤꯜꯂꯤꯕ ꯑꯁꯤ ꯑꯩ ꯅꯪ ꯑꯃ ꯑꯩ ꯅꯪꯒꯤ ꯊꯝꯃꯣꯏ ꯁꯣꯛꯂꯨꯏꯁꯦ ꯉꯁꯤꯒꯤ ꯌꯥꯝ ꯈꯔ ꯊꯦꯡꯉꯦꯕ
4: ꯑꯃꯁꯨ ꯑꯃꯁꯨ ꯀꯥꯏꯅꯗꯕꯤ ꯈꯠꯅ ꯆꯩꯅꯗꯕꯤꯗ ꯑꯍꯤꯌꯥꯟꯅꯕ ꯑꯃ ꯄꯨꯔꯛꯄ ꯄꯥꯝꯃꯤ ꯑꯩꯕꯨ ꯀꯔꯝꯕ ꯃꯑꯣꯡꯗ ꯊꯝꯕꯤꯗꯧꯔꯤꯅꯣ
5: ꯁꯤ ꯍꯌꯦꯡ ꯈꯟꯅꯔꯁꯤ ꯑꯩ ꯅꯪꯕꯨ ꯊꯝꯃꯣꯏ ꯁꯣꯛ ꯁꯣꯛꯂꯨꯏ
4: ꯐꯔꯦ ꯍꯌꯦꯡ ꯑꯌꯨꯛ ꯄꯨꯡ ꯇꯔꯦꯠ ꯍꯥꯟꯅꯒꯤ ꯃꯐꯝꯗꯨꯗ ꯌꯥꯔꯦ ꯍꯦꯛ ꯁꯣꯏꯕꯗ ꯏꯒꯨꯟ ꯈꯪꯅꯒꯗꯕꯅꯤ
5: ꯊꯤꯜꯂꯝꯒꯦ
4: ꯌꯥꯔꯦ ꯑꯩ ꯑꯉꯥꯡ ꯑꯃ ꯌꯥꯎꯖꯔꯦ
5: ꯆꯠꯈ꯭ꯔꯦ
2: ꯍꯧꯖꯤꯛꯀꯤꯗꯨ ꯀꯅꯥꯅꯣ ꯍꯧꯖꯤꯛꯀꯤꯗꯨꯕꯨ ꯀꯅꯥꯅꯣ
5: ꯀꯩꯁꯨ ꯈꯪꯗꯣꯁꯤ ꯑꯉꯥꯎꯕꯤꯅꯤ
2: ꯑꯉꯥꯎꯕꯤ ꯑꯣꯏꯔꯁꯨ ꯃꯤ ꯐꯃꯨꯡꯗ ꯍꯦꯛꯇ ꯐꯝꯕ ꯌꯥꯕ꯭ꯔꯣ
5: ꯀꯩꯁꯨ ꯈꯪꯗꯦ ꯐꯖꯕꯤ ꯁꯤ ꯋꯥꯠꯇꯕꯤ ꯅꯪꯁꯨ ꯑꯩꯁꯨ ꯍꯧꯈꯤꯕ ꯄꯨꯝꯅꯃꯛ ꯀꯥꯎꯊꯣꯛꯅꯔꯁꯤ
2: ꯂꯧꯁꯤꯟꯅꯣ
5: ꯑꯁꯤ ꯍꯩꯅꯔꯣꯏ ꯅꯪ ꯁꯤ ꯑꯩꯗꯤ ꯂꯥꯟꯗꯕꯅꯤ ꯃꯈꯣꯏ ꯃꯌꯥꯝ ꯑꯃꯒ ꯑꯃꯨꯛ ꯑꯃꯒ ꯑꯃꯨꯛ ꯅꯨꯡꯁꯤꯔꯤꯔꯥ ꯅꯨꯡꯁꯤꯗ꯭ꯔꯤꯔꯥ ꯑꯩꯉꯣꯟꯗ ꯑꯁ
6: ꯍꯜꯂꯣ ꯌꯥꯏꯁꯦꯟꯕꯤ ꯍꯥꯏ ꯑꯦ ꯊꯦꯡꯀ꯭ꯌꯨ ꯊꯦꯡꯀ꯭ꯌꯨ ꯊꯦꯡꯀ꯭ꯌꯨ ꯈꯪꯗꯦ ꯅꯈꯣꯏ ꯃꯔꯤ ꯃꯉꯥ ꯀꯥꯏꯅꯔꯒ ꯍꯦꯄꯤ ꯃꯦꯔꯤꯁ ꯑꯣꯏꯒꯗꯧꯔꯤꯕ꯭ꯔꯥ ꯑꯣꯏꯔꯣꯏꯗꯧꯔꯤꯕ꯭ꯔꯥ ꯂꯥꯏꯕꯛ ꯍꯥꯏꯕꯗꯨ ꯇꯥꯔꯦ ꯁꯦꯟꯕꯤꯁꯨ ꯂꯥꯛꯑꯝꯃꯦ ꯑꯗꯨꯕꯨ ꯃꯥꯒꯤ ꯈꯣꯡꯊꯥꯡꯗꯤ ꯑꯩ ꯈꯪꯉꯤ ꯂꯨꯄꯥ ꯂꯥꯛ ꯃꯉꯥ ꯇꯔꯥ ꯍꯥꯏꯒꯗꯕꯒꯤ ꯇꯧꯁꯤꯟꯅꯔꯤꯕꯅꯤ ꯑꯗꯨꯅꯤ ꯃꯥꯗꯤ ꯀꯩꯁꯨ ꯈꯪꯖꯗꯕꯤꯅꯤ ꯍꯦ ꯆꯦ ꯅꯣꯡꯃ ꯋꯥꯔꯤ ꯁꯥꯁꯦ ꯐꯖꯅ
5: 버스는 안 오세요. 담매고
6: 담매.
5: 수탁박이 다저다는 것이디 꼭세 시마나무싱드스 바퀴드레다 다니엘 던리무 리무 시들라오 할머 어디든 나 둠트 또 회디 시 누구 짝 자르마
2: 담모 자드나 아이걸 마인 자도이노
5: 아, 아이디 이때 사닝들이다 감독님 씨 라라오 라라오

마탕다목 다비르시 왕마왕마 품드기 옌셈범 빌라시니 데비기 콘실다 레이하우타범 시암순더 서머네 세이링범디 아하이범 시암싱나 세이랑베세 그돌탐치리 다미네시

마탕다목 따비라시 공골 플룬드기 부스파라니기 컨젤다 아짓닝토자나 세이링바 아머짓 로렌범나 세이랑베세 그돌땀지리 따미나시

마탕다목 다비라시 톰틴 시저 필름대기 아르빈 서마 푸스프라니마디 라주게 본바 콘셀다 비노란젠 오이남나 세이링바 토니 아이밤나 세이랑베세 쿠돌탐제리 다미나시

0: 本市海部市康后街，我让这我的不人呢，啥土兵啊，伊能跟得一等马的山的家人么的，那都问个谁的嘛，他们说么好去不啦？啥没有么可以办那个么？他们有些，哈哈，我谁谁啥亏大在海部弄把么啥的有么些的拉个的，没弄个件事弄了真是，啥呢？可能这不弄把么啥的的，有么些不是了，我里我带啥不给动？啥个东西本市个来不来不个道理？마기분시공로그거들유마학도모험모도사절리셋공항성분시마인강도빠하이브시아빠이리떠오르야들면통다니에이피노아빠까이그는까이그는사투비비까이리로까이그는까이그는분시기공로큰바하이브시이라이라이브와나티니빠기들낭날로래사기뚱기분시다누가이나야이파나하라오라오래키바하이브도아두니냐바나밤리비세샤기누아이브나아바기시누아이브니나는고다지하이브누밤사도이빠나상인카드동니아두마핵락버가네낭디사나탁나블록톡포쩡거다보니코
1: 허야바아두마스아퀘이퉁안여라간폰도로온하이크라버냐바
0: 응페이페이핵락고폰도라디낭핵오피오코
1: 허야바아두아바
0: 하요하요
1: 나사나아바다하이자닝바디
0: 응
1: 마도왕왕부스가해지다보니아두가핑지한핑간만해봐
0: 예가이데가이데핑간래해봐야이니그이슈가이데래두고무두니니빠나강경기부세하이잉루홍라바마뚱다마가레미미나무담담다샤부마나누아이나하라오라오토비가드라마기몽무토컴도위사절리쳇왕상한컴도위해보도빠나강도께더보니부는먹도와리잉학차부다둥컴거듭레이러보니네
1: 아두아바마디왕왕부스가해지다보니고
0: 에가슈가이디다어이포르몰라이도가나노
1: 아바
0: 응
1: 마도이네통한저로폰도로하이브도여러아머니아이맘도거
0: 기에살살살살가야더하라우저리몇동이세시경가오비세오이다샤나밤저리버시더꼭다저비크가로레이샤나하라우라우레크가두멍아이샤기마이통나다리바하라우부기마미시부루빠가야삐드노레이버방거더부노마물나이다보자기민호시부마빠이는문비부하우네되다가나누네마강릉
2: 아이가야가니노
1: 그도비가이노낭시디바낭누바
0: 토토토카바시나거리거리야리자니
1: 가이다오르게
2: 아이가야비네
1: 가나누네가이도바아바마타니레리세세아아바
0: 아에에
1: 아마시요리에
0: 에라라라정원정원이부마라
1: 응세아바가네우리샤나라모아이낭기니샤나라보게가이노세무기겠고
2: 나티낭주돔라이고봐
1: 야리해
2: 아이가임사라로해봐
1: 딴인디세아디시로뿌디네아아바아디디아이샤나라모도샘자루기게
0: 에이썰어썰어
1: 썰어바자는샤나
0: 라모아이부모정원정원라오가리기노고이부도정원정원소음도밤실라오네
3: 바바
0: 헐낭막가하아이샤루피가낭막가
2: 아이코무슨말비라운이좀뭐라그래야되아이디칼로다
0: 아이코막시아이기자루피니강을통해꼬이키브라나뜨거강은꼬이키브라하요

0: 에헤이 솔고래 기드라 할세 읽는 찍나나 코야 알아 탐비유 나나 이 신부 탁보 잡아도 고로우 볼라 우베는 당한 비기는 뭐 에이
1: 아이 나말 무시 기닥디 편의 빠이 해보고 도글로올 혼을 온셋띠 너 강그래
2: 강이
0: 아루 뭐 탁보이 코이디네 하우는 온셋 까이브 야게 미건이 아이 상단을 오이다보니
2: 호이호이
0: 맞담 뿜보다 골세 너무 타는 건강한 거다보니
2: 호이다
0: 아두거네 나타기 알만 생해 우범 맞담들 나 꽃로 나드나 구름 맞다보니
1: 많이 많이 또
0: 맞다 떴다 맞담 구이네 탁도 방가돌입니다
2: 쉬운
0: 파도 세일 둔 구름 짜드랍수 니 입에도 삐렸거도 있네 나오사
1: 맞아 뭐 네 좀 더 와니 따다 미국 하나로 봐 에 요 탁부대 이름 방드래
0: 수마이지 거나 사긴 해 눈치고 아무것도 제일 위하더시고 이빠이 빠이 이러더라 레이 키드라고 구라 저거가 빠이면도 짜게만 해야매
2: 후이네 아 따다 후마시고 대 아, 뭘 이토 사는 사업네
1: 따등 없는 없는 번나 나오네 너무 보내지 번이다
0: 아씨 바래 이나 우스기 파우파만 그래 보낸다 볼로이보다 훔나고 후마이 사업이 대닝 짜나 대봐
1: 많이 많이 따다 가라 싶다
0: 싱세카르 디에 노제 강보 와트 말이고 후마이세 카라 또 있는 바이드 디야로
2: 아 야로 웃다다
0: 아세 오자
2: 응아

0: 그래서
1: 이한바 두기 대가 쇼칸 비르누다. 아이는 호렌 까기부터 이한바기 민도 꼭 실루 하이런 먹을 루에니.
0: 왜인가 거기도 잘 능는 마도 민원 하이로노. 뭐이도 보도를 그네. 능나도 마이 민유 실루 해미.
1: 야야야야야. 아이는 헤티 실라게. 아주는 쇼르로야.
2: 쇼르로 쇼르. 이 그리노 더우시디. 신시 샥트만이
1: 오이래
2: 아 마이쿠는 로이래네 더우시 솔라르림니나 하이드는 더우시나나 무시 무시 나르드나
0: 샤샤
2: 오이가 훔지 따라
0: 후마이쇼가 오이고 내야먹이 후마이 쿠마이네리브니
2: 오이
0: 아니 오늘 땅 갑자기부터 그냥 닦거든
2: 오이네 따라 이
1: 다마이무 아이 후마이 후마이부 우투드라 투니코
0: 에이 투비가도 나야만은 티헤 후마이 누마이도는 돌리니네 싱이노 깡무크 와리헤모
2: 후예
1: 아루따라 학상늘리부 싱실로 푸어가 샤프럼도 잉실어
2: 하
1: 잉실어
0: 하시 어디로 바다에
2: 아
0: 에이 한자 너 가까가로
2: 호호 있다
0: 싱이노 통네
1: 哎，快说！哎嘿，哎呀，那边的东西做吧，啊，嘛卡，哎，来呀来呀来呀来，拿灯来了的呢，那我查了呀，都，哎，都来都来，给老师弄过来一撮，卡，嗯，会，大的，是，会的，第，亚了的，大的，啊，反正在，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也，
2: 남바. 이다닥터프 아이 고이시. 미나디 우시키드레다. 어? 뭐 고이나이 고이데 이행레바 미행시. 뭐가 뭐냐. 아 나네 고이 마얌 장드나. 아주 와나 이름 날라 싱부두부 유 탕릉드나 이름 날라 싱이니 하이리니네.
1: 막 고이는 우리세. 타박 노력보다 코인은 가르탁부도 내봐. 나들어.
2: 많이 많이 많이.
1: 아이 코인은 이름 날라 꼬톡드나. 신실한 나라 마요 신돈들이니 까이시. 왜 강대야 봐.
2: 강대 강대 뭐 거의 강대. 어이. 너 땅기 비누 하이드나. 오피셜 오이니 까이나. 이. 숫다이 떠오르드나. 묵드나가. 이행드나 라이리니.
1: 마기도 오피셜 마사암 오이르브니 까이나 묵지아리니다. 첸디 샤마디 헤네 합디레.
2: 합디 합디 합디.
0: 숫다이 떠오르드나 오피셜니 까이나 묵이도 모아로르노미.
2: 아, Nisha Saba, you Takwenabu Gari Sinavada. She never soon known when any mangai than a
0: mobile owner of Nina Pongata.
2: She
1: Yamba mobile Puruk, my dear. You Nakaro, Karo, I don't lie hardly to the point or Canada. Come on to mobile Punurak. I never said for a mukato in a hung of
2: never. Madhava da Saibra, Satan da Saibra, Karino Madi, Hiram.
1: So, I am here.
0: Mumming, I may at the Hazel Loimi. I will be the dust of singer.
3: I'm walking to Narak. You are the Tadana Lady Basalani. You are the Tadana Lady Pay the Go. Do the Natalana. Student the Tassin Cabadillo, the Quaid.

공간기 더럼 다비레 더럼 산독도나 따한자리바세 아가스바네 인팔다기네 자타자리바 더럼 바랭아시기 봉타렛메네 님푸망아 따한자가네 타시기 세이석바 라스쿠마르 세테디티야 사이랭바 아히밤 크리티마나싱 부톡바 하이크루잠 데벤드라싱 봉타렛 미네디앙 카이 마니프리퍼미셰 탐저리 나시노비당 봉니판 탐저리 라디오 릴라 아이코이기 이복 릴라시기 아로이베서로 릴라사나비게다바 살라이 섹탐 랑바 강루프기 릴라강보 나하롤기 컨젤 샨독주가니 봉니판마카이 나시기 나하롤기 콘젤다 타한지가니 Manipur State Kala Academy Rangra Young Writer Award 2024 Fankraba M.K. Saroj Khan ga unaduna wari saba unaduna wari savi ga daba Rahul Amadi Lanchenbi Pungningi uhul tahanjagani asinumidang pung mapan makhai Pungtara mayamna tabining duna SMS Amadi postcard ke khuthangda khanbirakpa Manipur Film Ishai Singh tahanjagani

따비리 사이트기 타우람다 하이스남 부디산드레 싱기 와리 와리 마차 라이슈람 레닌 싱다기 사이링 아마디 콘동 범고 굴찬드기 와링 마탕 마탕 오이나 타우람 부톡바 라이찬드 싱탐 아마디 타우람 부톡바다 땡방바 콰이락 범미낙시 아돔나 타우람 따비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상하이 채널 되기니